빨리 시켜. 어윤다다가 계속 노려. 어윤다다가. 자, 사무한다는. 자, 그럼 앞뒤. 백두산도 어윤다다가 계속 한 번 더. 네, 먼저 한 번 더. 한 번 더 되시오.

빨리 일시켜. 어용다다가 계속 노려. 어용다다가 자 파묵한다는 자 그럼 합님 그렇게 사람도 어용다다 해서 한 번 더 내면 한 번 더 한 번 더 내쇼.